0: 삼나이
1: 북극어 때 떠들어 그 상나이 사고 트이고 벌기사나이 때 두부로 벨라이 길룸나이 어버 까리버 주다 똥웅거 녹자그이 마노
0: 아버 하이럭 녹자케 가난이 샤캄노걸 그르
2: 아가시바니 아고르 떠라 এখন শুনবেন ককবরক অনুষ্ঠান হায়ুংনি খরাং।

그런데 어디 볼, 한발람 속의 다부, 당샤, 농립의 여자 몽야파나 탕이 등어. 그나이 동리 지니 FM 녹음이 다곡대 북극성 때, especially 그라디, 야, 지니 FM 약라이 보더니 다곡대 북극성. 코랑 신이 내리 사보, 여자 몽야고 랑농노 라스토 사보, 여자, 어, 여자 몽, 여자 몽, 사와는, 그게 그날에는 파리 다부, 어, 여자 몽.

그냥들 일단 또 나다 해면 더 벗고 오록 막칼칼해 떠나니 대신 인차리 영나이 아이카 라저 꽃띠 영나이카 발에 소금 사차 엎은 발에 말뚝